바치 참수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무흔태새 백색 조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섬개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불개참의 검독